교지 산스타운 교지 유부적 폐욕 난 얻은 산기티 심린 새는 교수 만세의 달에 대한 시키는데 ama görsem yine sarılırım sana. Sonra yine darılırım sana. Anlamayacaksın. Ben de bir daha...